0: 보수기 군성 포켓베르 기내리 피플 파우치 라디오 2XX 기톨리는 젠도
1: 슈타샤 이리 산슈 다신기 오야 미주 야인쇼 피야 미주 방임기 감야 미주 노르사 미 노르사 심차시